주님이 쓰다위 빡트리면 마음을 그루바 This is BBT in the house A gusta la misa y potarla Chachos haría chi Chachos haría siro